0: 성도들아! 이스트라핫 리듬밥 록
1: Komandan upacara memasuki lapangan upacara.